0: 유리야. 유리야. 유리야. 유리야.
1: Beautiful.
0: Shall we wake the baby up? Fucking right, we wake the baby up.